0: 都给你。
1: 15살의 살인 노티시 머린 호린 오양갓 돈단 석도르지 하얏 헝그런 비 버든 버든 스틸댄 살라 앵그 우치비 사르네 우디식슨 도간 이클룰렛 돌라